0: 도쿄 포스트 010 패싱하드 168포 스프라레베 158km 가이 코리스 인포메이션
1: 전차 1101 토크 프로트 인포메이션 파파 람베 34 라이트 클리어 BS 수반 상도 라이버 크로스 유리파스 프라이트벨 150
0: 전화의 34 라이트 클리어 BS 수반상도 크로스 유리파스 150 대전화 0
1: GP52 re-clear direct to TAMIS Distro maintain 5000 maintain 5000 until TAMIS careful through runway 34 right approach
2: Direct to TAMIS 5000 to TAMIS careful through 34 right
1: GP52 reduce speed to 230 knots
2: 230 knots GP52
1: Eastar Z601 contact Narita Tower by Decima 35
3: 1835 Eastar Z601 good day
1: Day
0: The first good 866 TAMIS 5240 by Mabai
1: Kuta AC6 Tokyo approach, runway 34 right, expect a Zulu runway 34 right approach, KBR Ruta Tango arrival, distro maintain flight level 150.
0: 7350, Ruta Tango arrival, request runway 34 left, you perform it.
1: Kuta AC6 Prussia, runway 34 left, expect a runway 34 left approach.
0: 34 left approach, please.
1: Airstar 705, distro maintain 6000
4: distro maintain 6000, Airstar 705
1: JCR 1101, re-clear direct to Big Sam, maintain flight level 150
0: Big Sam, maintain level 150, JCR

0: 제시아 110 리처 나비게이션 디렉트 테미스티 서멘텐 5000 clear for Zulu runway 34 right approach.
1: Direct Temis 5000 clear for Zulu runway 34 right, 0 0 1.

0: 에프레미아 731 타운 라이트 링크 210.
1: 라이트 링크 210 에프레미아 731.
0: 오렌지 라이너 102 위키드 액토 픽 디스타르멘트 9000.
2: 티액토 픽 디스타르멘트 9000 오렌지 라이너 102.
0: 오렌지 라이너 440 플라이딩 040 벡터 2 테미.
3: 메딩 040 오렌지 라이너 440.
0: 에프레미아 731 리슈 나비게이션 벡터 10 이스 케어파레스 둘루 라메 34 라이트 앞으로
1: 리즈먼 내비게이션 디렉트 10 이스 클리어 IRS 둘루 34 라이트 앞으로 에프레미아 731
0: 리슈 936번 리슈 나비게이션 벡터 10 이스 케어파레스 둘루 라메 34 라이트 앞으로
4: 리즈먼 내비게이션 디렉트 10 이스 클리어 IRS 둘루 라메 34 라이트 앞으로 IRS 36번

0: 도쿄시 코리아니어 2131 pushing 160 to flyway 150 grip information.
1: 코리아니어 2131 Tokyo approach runway 34 right. 드리아라바야 스완프 탄고 아라이벌.
0: Runway 34 right cleared swamp tango arrival. 코리아니어 2131.
1: 텐센스 651 contact Tokyo radar 120 decimal 2.
2: 120 decimal 2. 텐센스 651
1: sorry. Goodbye.ロットスレナイナースラーヘディング160リセラルメインテン6000
2: ヘディング160リセラルメインテン6000ロットスレナイナー

0: ABC 도쿄 아프로치 ABC 5 클리닝드 브레이크 8-9 디센딩 브레이크 4-0 바이 마마
1: ABC 506 도쿄 아프로치 라운드 34 라이트 클리어 비아 루타 탕고 아라이바 메인텐 플라이트 레벨 240
0: 스트로 하웨이 34 라이트 루타 탕고 플라이트 레벨 240 ABC 506
2: Okay, TPR 672, confirm to cancel restriction or dream.
1: Ethiopian 672, cancel all restrictions.
2: Cancel all restrictions, TPR 672.